偈嘅，會唔會有一啲嘅即係可能幫鄰居嘅事情有發生過呢？又或者係有冇啲乜嘢類型嘅義工服務，其實都想同屋企人去參與呢？咁我哋轉頭啊，翻嚟再同佢哋傾偈啦～